그러면 아린 광갈아지 구구. 하지만 부르면 아린 광갈아지 구구. 맛은 장갈아지 구구. 뭔가 리얼이라면 누아린 꾸러리까니 바타람. 맛은 광대 뚜알론데 시어리 왕가니야 엄. 원어 뚜아 빈비텔라 양보네. 원어 뚜아 침비치시에. 어구월아리와구 소세관. 19 minutos. Já tá com singula nenhum. Mas eu vou fazer com o Piaget Luala. Paga de macarro chica nem manhã. Malonda. A para o Power DC. Rádio Moçambique.